0: 4년 동안
1: 라디오 로빈 Твои най-любви хити.
2: When you love someone, you open up your heart. When you love someone, you make room.
1: Интистен непознат.